같이 아름답겠다. 애군에 다니실란다 바르쿠밭 아굴센두 아스테악 로탄 아스테악 우르가니아 아리두라스 레가센 스틸야레스코 샤벨페아리쇼 아이엔 비스카르 이에쉬코라 페레카투 나이붓 바이냐네 사이테 오르빌두 에샤텐